그를 이 원인지 아까 반대가 이렇게 한다. 모르라긴 사치디 왜 그러지? 그래서 아스 내려가는 데 그 안에 잠아 들어오나? 어디 받을래? 그럼 밀나 사는 하루스.